0: 당해지 마, 스카버, 나위에 갈 마, 스카버, 달라올라, 딩카데, 사잉글라우딩 카데, 당해지 마, 스카버, 나위에 갈 마, 스카버, 당해지야, 라이바세, 나위에 갈냐, 라이바세.
1: श्रोताओं, इस गीत के साथ डिमासा कार्यक्रम यहीं पर समाप्त होते हैं।